0: This is Orion FM. You're gonna love it.
1: 쟤네 그랬다. 그 옷을 퓨로 다 다샤. 선물을 매스크 쟤네와. Como faz tudo?